하는 줄 아무의 진리모 밤에 흐르는 산모가 가네 아 하는 줄 아무의 진리모 내 카이 사이 그 포비 가진 애사 주님은 마이 행 내가 얘나 주님은

영미야, 오고 수면 사실 생생 마 하면 수면 영원한 문이나 여린이 왔지 아여바 탐파여 키우마고 와야베자 앞이 있고 그만 준비한 그런 에스오프레드 아여바 탐파 여리여고 맞춘 수 나지와디 서바여 호선지